0: 아머니,
1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1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0: 어머니,
1: 어머니,
0: 어머니, 어머니,
3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0: 어머니,
4: 어머니,
0: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0: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
0: 어머니,
1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1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0: 어머니,
2: 어머니,
0: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0: 어머니, 어머니,
3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0: 어머니,
4: 어머니, 어머니,
0: 어머니,
5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1: 어머니,
5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
1: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